0: 시작아 하이가 시작아 하게 관심
1: 누바 모여라 쿠시치
0: 우리
1: 효식과 특기티 마이치 아라시 국가라 쿠시치
0: 우리 티츠 타츠 무츠 유츠 이티츠 무츠
1: 누바 히네리 히네리 우데바 후티 누바 지게 히네리
0: 따따도 티츠 타츠 아게가시 아게가시 이
1: 우대바 노바슝 운

0: 아게 와이파이 집아 캐싱쿠트요.
1: 인터넷 로 거다요.
0: 야게 우리다가 와가랑 인터넷 집아 마타 캐싱쿠트.
2: 오우치와 회사에 인터넷을 つなぎたい 와이파이 환경을 整えたい. そんな時は OA 통신 서비스 FC 奄美店にお任せください。
3: 電話 57-6630 57-6630。
4: はい、那瀬長田川沿い奄美大島唯一の NTT 西日本特約店 OA 通信サービス FC 奄美店です。
1: じー、見える？
0: あげー、ガシガで触れたや。
5: じー奄美 FM D-WAVE 77.7 MHz。 Say お前が歌詞を取れ。